0: 왔으니 아주 때 모두 마치니 여쭈쭈가 불라 타오쿠 손이 불라 치게 타오게
1: 祭祀先，太阳偏西时分，人们来到村口山坡的祭台，祭拜祖先，保佑子孙后代无病无灾，健康平安，以及增添财富。爸妈多干嘛吃？拉着那多儿子呢？
2: 接下来是三十打年轻人最喜欢的节目，男女情歌对唱比赛，赛歌会先是男女各站一排。